0: 야, 봤어.
1: 사람 많이 없죠?
0: 야, 이거 뭐라 꾸미기 쓰기야 아니 나이 비슷해. 어, 야, 뭐라 꾸미기 쓰기야 아 아니 나이 작다 봐요.
1: 나는 얼 비슷해.
0: 우리 아니 우리 비슷해.
1: 뭐라고 Tono mai mo lai fono.
2: Se lau fas furu ke au sango iop mali uai.
1: Se lau fas furu o pivi.
3: Paftai, paftai a lai fono.
1: I...
2: Lai fono mo pisin.
1: Paftai.
2: Aro la vale. Kawaka.
4: Hallelujah.
2: Hallelujah.